0: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4절 말씀은 죄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죄입니까?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가 죄라 그랬습니까?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나 뭐 어떤 다른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거룩하게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안 주신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느냐? 이방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뭔가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그거 죄짓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 물론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대한민국 법에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이 있기 전에 사람의 양심이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도 진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럼 누구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절로 그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생겨난 이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양심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이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섬겨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찾지 않고 대충 그냥 저게 하나님일 거야 생각하면서 어떤 조각물 앞에서 복을 기원하고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종교가 생겨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행동을 한다. 예. 거짓말하는 거 그거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거짓말한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여간에 양심하고 위배되는 거 다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고 나타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한 뜻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심판받아야 하고 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결과가 뭔가 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어요. 그래서 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산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짜 죄 안 짓습니까? 예, 죄 안 짓습니다. 예수님 안에, 100%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00%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100%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면 죄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한 번씩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 하반지를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는 자는 항상 죄 짓는 사람,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죄 짓고도 죄책감 못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죄 짓고 죄 즐기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죄 지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죠. 7절과 8절은 마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지은 것 때문에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굴까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잘 쓰는 무기가 두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잘 사용하는 무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거짓말과 살인입니다. 거짓말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의미하고 살인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탄이 사람들을 쓰러뜨릴 때 주로 쓰는 무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살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꼬셔내는 것 아니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사탄이 즐겨 사용하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탄이 여러분 주로 어떤 무기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탄이 사람들 위협하고 죽이는 이런 무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탄이 어떤 무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위협적인 겁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미혹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돈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돈이 제일이야. 하나님은 나중에 하고 돈이 제일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쾌락이 최고야. 한평생 살아가는데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사람들 다 미혹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탄이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보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오늘날 처형당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는 말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면 그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때는 순간적으로나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람들이 죄 짓는 그 순간에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 짓는다.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5절에서는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8절 하반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내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귀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죠.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죄 안 짓는다 그런 뜻일까요?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한 번씩 죄 짓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은 고의로 죄 짓지 않는다, 죄 짓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자기 부모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100% 변한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180도 변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책감도 없고 죄 짓는 것을 은근히 즐겼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죄 지을 때도 있지만 즐기면서 죄를 짓지는 않지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 닮잖아요. 외모도 자기 부모 닮아가고 성격도 자기 부모 닮아가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0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기서 좋은 나무로 지금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죄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뭔 줄 아십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살인죄이건 도둑질이건 무슨 죄이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이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나 새삼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는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참된 자유를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1: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나가시는 거야.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 이 상태가 살아있는 자예요. 관심이 오로지 그런 것들이야. 아직도 그 표적과 육신 안에서 관심이.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0: 이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끝절 본문으로 전해주시는 마태복음 강의 108번째 시간으로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만 뭘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 시험 미혹해하는 자, 미혹해하는 자가 누구죠? 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 해? 뱀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전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더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 그 진리를 뭘로 왜곡하죠? 뭐뭐 하지 않는 것. 선악과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는 것, 이걸 최고의 선으로 받는 그분은 선악과를 보고도 미혹받지 아니하는 영생의 상태를 선으로 보는 하나님은. 그 영생의 상태 전에 뭐야? 이따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잖아요.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구예요. 나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의 장치란 말이에요. 곧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관점은 뭘로 보죠? 그것을 먹지 않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해야 되고 뭐뭐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맨날 그건 결국 미혹이야, 미혹. 그래서 그 시험의 요체 또 나와, 4장에. 4장, 마태복음 4장. 그죠? 3절 제가 읽을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벌써 딱 기록을 들고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가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뭘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함으로써 규명되는 게 아니라 아,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을 양식으로. 그럼 말씀을 양식으로 하는 자는 뭐죠? 점점 주체가 나로부터 어디로 바뀌죠? 말씀으로 바뀌어요. 말씀이 충만하면은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살아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시험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31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식의 문법을 사용하죠. 그렇죠? 지금 이순신 장군의 하나님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지금 이순신 장군 죽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럼 다른 말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다 이 얘기죠.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산자의 그럼 우리가 데피니션이 달라지겠죠. 무엇이 산가?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자가 산자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자가 산자예요.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이 신앙의 반이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사는 일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거는 더 살려요. 그렇게 하지 마. 이 나중에 이 멍든 거 보면 팍 살아나요. 죽어야죠, 죽어야죠다가 자기 무릎하게 막 이게 허벅지 멍든 거 보면 그냥 팍 살아나요. 부활하셔, 그러면. 그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디나이 하는 거, 디나이. 나는 여기서부터 불가능한 존재. 나는 죽은 자다. 그것을 아는 것이 사는 자예요. 그분이 살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이 산 자예요. 그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 죽어서 산 자.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시는 자. 그 다음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근데 아, 이 얘기는 좀 합시다. 그 아까 그 시험에 이 사람들 관심 뭐예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육신이죠. 그게 죽은 자예요. 오로지 관심이 죽어서도 육신이잖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 거고 누구 거 아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뭐 천당에 갔더니 뭐 화장실이 뭐 24K다. 이거는 죽은 천국이죠. 죽은 자들이 간 천국이죠. 죽어서도 관심이 6이니까. 거기는 24K 무고호사 쓰지도 않아. 뭐 화장실 뚜껑이 뭐 24K라는. 다이아몬드로 된. 무고호사 어떻게 들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관심이 그 6이잖아, 6. 우리가 6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림자에 있을 때. 진리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화된다는 뭐예요? 그분이 내 안을 점령하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시는 것, 그렇지 아니한 모든 상태는 육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그때 그 장발에 그분이 있잖아요.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그 구름만 쳐다보면 저분이 언제 그 모습을 하시고 아직도 그림자 뱅뱅 도는 거예요. 그분조차도 내가 실상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곧 긁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그분은 뭘로 오시는 거야, 앞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오죠. 아직까지 그림자야, 그림자.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살 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아직도 나랑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점령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그분이 뛰쳐나가는 상태.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나가시는 거야.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 이 상태가 살아있는 자예요. 관심이 오로지 그런 것들이야. 아직도 그 표적과 육신 안에서 관심이.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알잖아요. 가진 자들은 더 갖고 싶잖아요. 또 그걸 지켜내려고 더 염려하고 이 사람이 없다가 무엇이 생겨. 그러면 이게 좋아야 되는데 더 불안하죠. 이거 누가 뺏어 먹지 않나. 이거 어떻게 잘 간수할까. 이거 온통 제일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더 이상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염려할 일도 없고 뭐 보험 들 일도 없고 아주 그저 부잣집 앞에 맞춰 그 있잖아 그 잘난 아버지하고 아들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 아, 부잣집 불타니까 아, 너는 애비를 잘 둬서 불탈 집도 없고 불이 날 집도 없고 얼마나 좋아. 진짜 어렵지 그 진짜 그 관심이 평강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은 진짜 그분을 얻을 때지.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얻는 자는 계속 그 안에 속박되어 있대요. 더 얻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하나님 여기까지 넥스트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네 인생이 여기까지다 하고서 끝나버리죠. 근데 그분 안에서는 안식과 참된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자유 책임으로부터도 자유한대. 여러분 얼마나 무거워 우리가 그죠?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책임과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놓잖아요. 오로지 곤고한 자로서 죽은 자로서 나는 죽었지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참된 평강은 그곳에 있다. 그건 오로지 말씀을 얻는 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시험.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힘들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줄 아세요? 영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어느 것이 영생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이 딱 두 가지예요.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 같지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약호 죽이는 거죠.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대답을 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계명을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게 계명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 부자 얘기 나오니까, 그럼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딱 영생에 관한 문제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냐면, 너는 죽고 그분이 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이건 완전히 죽이는 얘기거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 그러면서 무슨 시험 거리 얘기했죠? 무슨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영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똑같은 얘기. 어디 써 있냐면 누가 보 18장에 써 있어요. 누가 보 18장 이걸 물어본다고요?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말고 누가 보면 10장으로 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이는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줘라.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야 지금.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이건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오케이. 그럼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을 보죠.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아. 왜? 이를 해보면은 죽음이란 걸 알 수 있죠. 이를 목숨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가 송장인 걸 그때 보게 돼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아요. 어떻게 살죠?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죽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분만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겠기 때문에 뭘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봐. 그럼 그 사람 말 안에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마가교회 교인들이 가능성이 없으면 알고 와서 너무 감사해.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셨단 말이야. 그거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 못해.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 근데 죽은 자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죽었는데 아직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 받아준다고.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야. 내가 열심히 지난번에는 자신만 가지고 이번에 작심을 하는 거야. 그죠? 자신만 작심을 해서 이번에 진짜 올해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 관심 뭐죠? 이웃만 알려달라 거야. What kind of 이웃? Okay, just tell his last name. Tell me his last name. 그러면 내가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알려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하죠?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다 죽었다. 강도에 맞아서,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이 힘 쓸 수 있다 없다. 목숨 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이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힘도 못 쓰고 마음도 쓸 수 없고 생명도 쓸 수 없는 강도 맞아서 다 죽은 자의 이웃이냐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넌데 네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너도 지금 살지 못해서 지금 누구야? 사마리안이었죠? 그분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기 전에 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 그 참된 이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내가 살려내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해낼 이웃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것에도 죽음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목숨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주시는 그 뭐야?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바로 그 문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분이에요. 그분. 그럼 다시 이제 마태복음 22절 가서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계명이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였죠? 우리를 죽이는 거였죠.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목숨이 되고 사랑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어떻게 해야죠? 그분이야말로 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잖아요. 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또 시험. 마태복음 4장 또 시험 나오죠.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라 하신대. 오케이. 지금 이 시험의 요지가 뭐냐? 떨어졌는데 발에 돌이 안 부딪힌다.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도 너는 네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죽지 않고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그 아주 필연적인 그 메커니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뭐죠? 그분은 죽어서 내 안에서 살아나요. 돌에 부딪히지 않고도 발꿈치 물리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는 발꿈치는 물린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참된 예언을 듣고 싶지 이렇게 막 그때만 그죠 그거 싫죠 우아한 거 싫죠 우라지게 아부하는 거 그 앞에서 우아한 거 이런 거 싫죠 딱 넌 죽는다 근데 그게 사는 거 죽는다 그게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유혹하는 거야 이게 시험의 요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그죠? 우리 뭐에 대해 죽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과 힘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근데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는 뭐죠?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흠이 되고 마음이 되고 목숨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인데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 너 죽지 않고 너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네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가장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이야기. 착각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뭐예요? 착각들을 하는 거야. 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란 말씀 앞에 우리가 죽을 때야. 그분이 죽어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 그분이 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잘 들어보라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우리도 관심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거는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너무 하늘과 땅 차이 다른 이야기. 여기서 갈리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뱀의 자손인가, 여인의 자손인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뱀의 자손은 뭐예요? 죽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돌이 발에 떨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야만이 그분이 그 안에서 살아. 할렐루야. 그 우리 신앙은 뭐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망을 발견하는 거야. 끊임없이.
0: 지금까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마가교회 최동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BBN 방송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받게 되는 이메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BBN 8개 언어 사역으로 오는 청취자분들의 간증과 사연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BBN 사역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BBN 사역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간증도 저희들이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구원의 간증을 받을 때마다 BBN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실제적으로 확인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방송을 청취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실 곳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에는 날마다 많은 신간 서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베스트셀러를 손에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길 때 크고 작은 깨달음은 얻을 수 있겠으나 그 책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이번 주 내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4: 제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기계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조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 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5: 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앗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앗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들을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러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끼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양 같아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며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던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무료성경대학에서 공부하였던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BBN 성경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내가 최고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기간 동안 나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공급해 주셨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BBN 무료성경대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BBN 방송 홈페이지 성경대학에서 바로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능케 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주님의 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륙들을 거의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들이 잊지 못할 방문지 중에 한 곳은 아덴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마을스 언덕 위에 섰을 때 바울이 아크로폴리스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위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새로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감동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식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우리들이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금이나 은이나 돌로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만든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예배받지 않으심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으로 만든 전에 가두어둘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술과 고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된 것으로서 예배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30절부터 시작해서 보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 신약성경에서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을 발견하면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강한 대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더니 그것이 너희들이었다. 그것이 너희들이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러나 이제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한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확실하게 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회개란 단어를 살펴보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죄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한다는 것이며 바울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언급했을 때 그것은 아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우상들에게서부터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그것은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알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회개하여야 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바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 해 동안 바로 이 장을 공부해 온 것을 토대해 보면 바울의 설교가 중단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미완성의 설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보혈의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을 드러내어 가르치려고 하던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부활을 언급하려는 그 순간에 끊어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웃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비웃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은 것이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그들에게 깊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견해는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천하게 여기는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즐거움을 주는 매개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몸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고 몸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아주 미미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몸이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 그 몸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끝난 것이고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사고와 그 사람들의 이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니까 그날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콧방구나 끄고 바울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세 가지의 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이해를 32절에서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이 삼중적 반응을 보일 사람들 앞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반응을 볼 때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3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삼중적 반응을 적어두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열리고 있는 커다란 전도 집회나 아니면 지역교회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보여지는 삼중적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격렬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조롱함으로써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진리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께서 후에라도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로 작정했고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보인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연기, 포스트폰,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 바로 그때 그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언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겠다고 대답해야 할 사람이 나중으로 그 결단을 미루어서 복음을 다시 들을 기회가 오기 전에 멸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미루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적은 수이지만 그곳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이름이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입니다. 34절은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소위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실 확실한 기초가 될 그 무리의 그 무리 한 무리의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직까지도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나 그 말씀을 주저하는 자들이 그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망률은 99.9%가 아닌 100%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을 사람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기억하면 또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재원은 아마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혹은 청취율이 좋은 시간대의 광고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대는 풋볼 결승이 열리는 슈퍼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바른 말씀과 열정을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인터넷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인터넷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침투해서 컴퓨터 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나와서 그동안 고생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데이터들을 지워버리거나 파괴해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죄가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긴 하지만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자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는 전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전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 손에 전도의 도구가 들려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BBN 방송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신청하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가셔서 라디오 방송을 클릭하시면 전도 도구란을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전도 카드를 통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고 결단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캔사스주에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은 폭발 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망가졌고 시력과 양팔도 잃었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는 것으로 크게 실망하고 있었던 그는 영국에서 점자 성경을 입술로 읽는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점자 성경을 구해서 입술을 책장에 대는 순간 그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입술도 신경이 죽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는 다시 점자 성경 책장을 입술로 읽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우연히 혀가 책장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 혀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올랐고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지백채 오장육부가 튼튼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그리고 32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32절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 새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 원한다. 열망했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다짐했습니다. 2017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So, how are you doing? 잘 되고 계세요? 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3주에 걸쳐 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 사건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그 무릎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 조각상. 모든 사람들이 그 걸작품에 감탄을 합니다.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피에타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대단한 작품이라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다른 누구라고 미켈란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 사람이 그 피에타를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이 미켈란젤로가 듣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날 저녁에 자기 작업실에 가서 그 피에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미켈란젤로 작품이라고. 그래 누구도 다시는 이 피에타를 조각한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에 대해 특별한 애착이 있었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레 여기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얘기하니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서 자기 이름을 새겨 넣고 말았다는 실화입니다. 이 거장, 이 미켈란젤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실상 인정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다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이 명문 축구팀에서 그렇게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가끔 후회가 되긴 해도 그래도 서로를 인정한 결과 우리는 결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와의 관계도 우리의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일면 인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며 사실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에 빠질 뿐 아니고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함에 의해 자기 인생을 실패라 단정짓기도 하는 모습이죠. 인생의 아픔과 공허함, 거기에 가장 주된 이유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모든 인생은 아픔을 경험하며 공허함을 경험하며 우왕좌왕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의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인생은 그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으며 노래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불안감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며 엉뚱한 데서 인생의 인정을 받아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아주 고귀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의 삶을 한 그 삶의 한 장면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가 아직 젊었을 때 하니 어렸을 때 17, 8 정도의 소년의 나이에 있었을 때 그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같이 본문 가운데서 배우기 원합니다. 유명한 사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 사건입니다. 여기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 갖고 가. 물론 5개를 다 쓰지 않았지만 매끈한 돌을 준비해 갖고 가.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그래서는 그 5개의 매끄러운 돌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우리가 늘 주머니에 지니고 있어야 될 5개의 매끄러운 돌, 다윗의 영적인 특성을 함께 그렇게 공부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까지는 이 사건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장소는 소고라고 하는 곳이요. 거기는 계곡이었고 계곡 양옆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며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소고 목장에 결투가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4절 이하에 보시면 7절까지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날 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골리앗을 소개해드릴게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해당하는 290cm에 해당하는 그러한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프로농구에 보는 그 골, 농구 골, 그 링이 있는, 림이 있는 거기에 10cm 정도 모자라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게 뭐 덩크가 아니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아니 헤딩슛도 가능한 샤킬 오닐이 단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키를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몸무게도 엄청났겠죠. 그의 갑옷의 무게만 100kg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만한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창 날만 30kg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하도 몸이 크니까 그 앞에서 이 골리앗을 방패하기 위해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골리앗을 방어하는 그런 엄청난 거인.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 13장이나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네피림 자손 가운데 아낙이라고 하는 그 후손의 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이해합니다. 8절로 10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이제 나타나 호령하며 이스라엘을 도전합니다. 당시에는 소위 representative battle, 대표 한 명, 대표 한 명 나와서 그렇게 서로 싸워서 이기는 측이 이기는 대표끼리의 싸움으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고, 지금 이 골리앗은 그러한 전투를 제안하고 소리를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하세요. 2002년이었나요? 그 월드컵 때 우리가 포르투갈도 이기고 막 스페인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죠.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축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우리 대표가 이겼기에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고 이스라엘 대표를 찾고 있는데,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너희 중에 누가 나와 나랑 싸우자. 호통을 치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사울은 실상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고요.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의하면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의 젊었을 때 그 늠름한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지금 겁에 질려서 마땅히 제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밤낮으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와 대적할 사람이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이스라엘의 또한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이 분위기에 반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12절에 이하에 보시면 우리의 주인공 다윗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기스의 아들 8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 셋은 지금 군사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려서 그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거라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그에게 부탁을 하죠. 곡식과 떡을 가져다가 너희 형들에게 전해주고 안부를 좀 알아와라,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행해드리기 위해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아마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전쟁도 좀 구경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이 소고에 왔습니다. 막상 소고에 와봤더니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윗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고 골짜기에 전투 태세를 갖추고 양 진영이 버티고 있는데 등치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골리앗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 사울이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골리앗과 대항하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고 심지어 자기 딸 미갈을 주고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 내가 참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논리였으며 그의 이해였으며 그의 열정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이 동생 다윗을 꾸짖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교만하여 무슨 소리냐라고 그를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짐승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짐승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기에 다윗의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덩치 큰 장군으로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짐승의 하나로 보며 그는 겁도 없이 아니 겁을 집어먹을 이유가 없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뒤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앞서 나가 이 골리앗을 대항하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을 바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환경, 모욕하는 모든 것의 대변자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것, 그것이 다 골리앗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약체팀, 축구팀 약체팀이 강한 팀과 싸울 때 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타이슨과 권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 그런 거 아니고요. 골리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존재가 그 환경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곧 골리앗입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고시, 사법고시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존재. 다시 10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골리앗은 대놓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며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40주야를 10절에 보시면 40주야를 밤낮으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조롱과 표효가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 골리앗을 우리가 바로 봐야만 되고 바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는 현실, 그것이 골리앗의 표효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소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를 보면 TV에 나오는 영화 드라마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며 무시하며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짓밟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소변기통에 갖다 놓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예수이라 부르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들이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고 짓밟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그러한 노력이 지금 세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많은 노력을 거기에 부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골리앗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이것저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그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탄의 손과 발, 사탄의 대변자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골리앗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이미 수많은 교수들이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대학생, 대학원까지 아니 심지어 박사과정까지 anti-godly value system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거란 미국 사회가 됐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역시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살아가기 원한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원한다면 골리앗이 누군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삶 여기저기에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골리앗이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시스템이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라 방송에 가서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타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자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창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들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사회의 엘리트들은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과 현실이 무시당하며 조롱당하며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며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그것만이 진리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성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조롱을 받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배척당하고 있으며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골리앗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저 후보자, 저 후보자 서로를 지지하는 주보자를 열심히 선전하며 또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물론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때 보여준 그 열정보다는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골리앗이 누군가를 지적하며 골리앗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죠. 우리의 골리앗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논쟁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과 그 골리앗의 졸개들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같이 뒷걸음질 치며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감히 그 얘기를 하지 못하며 무서웠다는 그러한 모습은 사라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발을 동동동 구르며 아니 이게 진리인데, 이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과의 그 분위기에서 명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골리앗이 누군가를 바로 분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모든 부모는 바라지만 공부만 잘하면 다가 아닌 것을 알긴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삶 가운데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같이 또 발을 동동동 구르며 저 골리앗 어떻게 해보긴 해봐야겠는데, 해보긴 해봐야겠는데 그러나 막상 나가 싸우지는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적인 디베이트는 대통령 선거의 그 열기를 훨씬 능가해야 되며 더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입니다. 40일 밤낮을 골리앗이 소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라디오를 키면, TV를 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 나가면,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며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골리앗은 깊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면의 죄악과의 갈등, 골리앗의 표효, 골리앗의 조롱소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대신 쾌락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골리앗입니다. 세상을 향한 집착,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해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 사탄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물질이 부족해서 좌절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골리앗, 사탄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골리앗이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물질을 향한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을 희생시키는 모습, 골리앗에 우롱당하는 모습입니다. 질병과 삶의 이러한저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찬송과 노래를 빼앗기는 모습,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떠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조롱과 표효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닮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만 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잠잠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소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각이 필요하자 그냥 당연한 일을 그는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짐승과 같이 여기겠노라. 그는 일어나 나가 그를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그 모습, 골리앗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입니다. 취미생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서 경건의 훈련이 게을러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같이 즐길 때 우리는 골리앗에 의해 농락당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롱당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이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제 그 골리앗을 눕히기 위해 우리에게는 다섯 개 늘 주머니에 지니고 있어야 될 매끄러운 돌이 필요한데 오늘은 첫 번째 돌을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눈을 가진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이기는 인생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요, 살만한 인생이요, 다시 한번 It's a wonderful life, wonderful life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태를 파악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소고의 그 계곡의 앙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골리앗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는데 어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한마디 못하고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냐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는 이거는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니라고 그는 금방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다윗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사태를 보고는 제대로 판단하고 저 블레셋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는 외치며 자기가 나가겠다고, 사무엘상 17장 가운데 전체 중에 40절부터 51절까지만 실상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80% 이상은 실상 어떻게 다윗이 이 전쟁을, 이 전투를 보고 준비하고 어떻게 그 후에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권투선수가, 유명한 권투선수의 이야기를 Champions are not made in the ring. They are proved in the ring. 그랬어요.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서 챔피언인 것이 입증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날 사실 심부름 맞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소고에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부름 맞습니다. 곡식과 먹을 것 준비해서, 그리고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내가 사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고백할 톱에서도 건져내셨은 즉, 이 얘기가 다윗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준비한 연설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조롱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골리앗을 내가 놔둘 수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챔피언인가요? 인생의 골리앗을 맞이할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Champion is not made in the ring. 아니요, champion is proved in the ring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서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받은 대로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인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 아름다운 선언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겠노라. 여기에 인생을 재밌게 살아가는 비결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 소중함, 그 찬란함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눈이 있는가?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눈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 눈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 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 눈을 가지고 친구들과 만남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며,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그 소중하신 이름을 향한 내 열망, 여호와 이름을 소중하게 하는 그 눈, 그 열망,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절제할 것을 절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버릴 것을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만을 취하게 해줍니다. 아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눈에는 다시 한번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이 엘리사가 나중에 보게 될 불말과 불병거를 먼저 봤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였고, 하나님의 그 찬란하신 모습이 보였고, 하나님의 이름의 소중함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였기에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것도 없이 그저 나가 싸워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꾸는 꿈은 작아지게 마련이며, 그 꿈, 작은 꿈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첩경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낭비하는 그러한 첩경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에,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무리에 우리를 가담시켜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내 안과 밖에 있는 골리앗을 눕히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돈나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 소위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물론 성경적 시각에서는 그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과 가치는 세상과 같이 판단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저 중간 정도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 미디어커 라이프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노력한다. Pushing me, pushing me.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그는 생각했어. 나는 이미 I am somebody,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해야만 된다. 이러한 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아마 결코 끝이 없는

0: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싸움 맞습니다. 만족이 없는 싸움이죠. 동시에 결국은 지치게 되고 말 싸움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족감을 주셔야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인정해 주셔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습이 되어야만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왜 내가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를 바로 깨달으며 그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가하며 노래 부르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써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무아무게 아무아무 집사 아무아무 장로 아무아무 목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이 사람 쓰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추천서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눕히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 우리에게 주님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들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고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죄를 범하였던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두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데 뇌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포함이 된다면 뇌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마음속에 큰 평안과 죄 용서함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누리시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그곳에서 나아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열린 무덤 속에서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삶을 살던지 아니면 지금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있는 죄의 자리인 영적인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또 다른 나사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영적인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삶의 버거운 무게에 눌려 나는 지금 갇혀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힘차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기독교 교육학의 1인자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도심의 빈민지역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희생과 사랑으로 버려진 그리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월트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트 선생님의 최고 학력은 중퇴였습니다. 그리의 아이들이 월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서 대학 교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쉽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0: 자, 빨리빨리 가자! 양떼들을 몰아라!
1: 예, 나리.
2: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조카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름은 롯입니다. 롯은 광야를 질러서 몇 날 며칠을 갔습니다.
3: 아, 여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0: 아, 살만한 땅을 찾아야 할 거 아니요. 아주 멀찌감치 자리를 잡고 숙부님의 땅보다 몇 배나 더 큰 땅을 일구고야 말겠어.
2: 이윽고 그들은 벌판을 지나 하나의 큰 성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들로서는 처음 보는 큰 성이었습니다.
0: 여보세요, 저 말 좀 물읍시다.
4: 예, 뭡니까?
0: 저 성 이름이 뭔가요?
4: 저건 소돔이라는 성입니다.
3: 그 뒤에도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긴 어디예요?
4: 거긴 고모라라는 곳이죠.
3: 여보, 일단 저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가서 집을 정해놔야 할 거 아닙니까?
4: 아유,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3: 아니, 왜요?
4: 저 성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0: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4: 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아침부터 밤까지 술이나 마시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싸우고 훔치고 남을 모략이나 하고, 에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0: 마치 지옥 같은 곳이란 말씀이로군요.
4: 그렇지요. 그래서 나도 저 성을 떠나서 이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 심리안 쪽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나쁜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리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테니까요.
2: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3: 저 사람은 성 안에서 나쁜 일을 하다가 쫓겨나기라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 원한이 있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들어갑시다.
0: 괜찮을까?
3: 안 그러면 산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잔 말이에요. 천막 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요. 우리도 집을 사서 편히 살고 당신은 낮에 성 밖으로 나와서 농사를 지으면 되잖아요.
0: 알겠어. 가봅시다. 설마 모든 나쁜 사람들만 있으려고.
2: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롯은 부인의 재촉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3: 아빠.
0: 그래, 불안해하지 말고 앞을 똑바로 보고 가자.
2: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3: 어머나, 아이고,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 좀 봐.
5: 저기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봐요.
6: 저 집들 좀 봐요. 아주 멋지네요.
3: 그래, 참 좋은 곳이다. 아유, 멋진 곳이야.
2: 사치와 낭비로 들어찬 거리는 얼른 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상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잔뜩 몰려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리마다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오글거렸습니다.
0: 이거 온통 술집과 옷 만드는 가게, 무슨 보석을 파는 가게뿐이로구나. 저건 또 뭐야? 화장품 가게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네.
3: 우리 저기 가서 실컷 구경 좀 해야겠어요. 어서 우리 집을 하나 삽시다. 그리고 이곳에 눌러 살자고요. 우리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온 것 같아요. 이들아, 안 그러니?
6: 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빠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0: 그래.
3: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내일 좋은 옷들을 하나씩 사 입기로 하자.
6: 고마워요, 엄마.
3: 여보, 당신도 새 옷을 사요. 좀 멋진 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라고요.
0: 알았다니까.
2: 결 수 없이 롯은 그 소돔 성 안에 자리를 잡고 낮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치하고 방탕하며 타락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한낮이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잠에서 깨어난 순간,
7: 아이, 누구십니까?
2: 낯선 사람 둘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낯선 두 사람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 예사로운 분들이 아니시다. 여보시오. 어디로 가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쉬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7: 고맙습니다.
1: 먼 길을 여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빵과 우유와 고기를 내오겠습니다.
2: 아브라함은 서둘러 그 이상한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는데
1: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는지요?
7: 우리는 소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소돔성이라고요? 아니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 보통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못 되는데요.
2: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8: 아니다. 내가 그들을 그곳으로 가라 하였다.
1: 하나님!
8: 가서 그 성들이 과연 그토록 지옥과 같은 곳인지 똑똑히 알아보고 오라 일렀느니라. 자, 어서 너희들은 떠나라.
1: 예.
2: 그 이상한 광채를 내는 두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다시 외쳤습니다.
1: 하나님이시여! 만약 그래서 그 성들이 정녕 지옥과 같은 곳이라면 그 성들을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8: 그렇다. 그것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2: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곳에는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1: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그곳 사람들이 지옥과 같이 썩어버렸다 할망정 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죄 없이 함께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8: 그 거리 안에도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냐?
1: 예, 하나님. 부탁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50명만 된다 해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너는 자비롭구나. 그러하마. 50명의 착한 사람들만 있다 하여도 모두 용서해 주겠노라.
2: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 순간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없어진 것이지요.
1: 아닙니다, 하나님. 저 50명은 너무 많고 45명만 돼도 용서해 주십시오.
8: 45명이라. 좋다. 그렇게 아마.
2: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려 하자 다급해진 아브라함은 다시 황급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1: 하나님! 45명은 생각해보니 좀 많습니다. 10명으로 줄여주시면 어떠실는지요?
8: 10사람.
2: 한참 생각하던 하나님은 이윽고 입을 여셨습니다.
8: 10사람도 너무 많다. 나는 그 거리에 착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모두를 용서할 것이다.
2: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두 사람은 해가 질 무렵 이윽고 소돔성 거리에 도착합니다. 천사들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고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넘어가는 햇살은 이상하게도 노란 빛깔이었어요.
1: 저 사람들 좀 보게.
2: 그 천사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0: 뭔가 이상한데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2: 롯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0: 먼 길을 오신 모양인데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쉬시고 가신다면 그런 영광이 없겠습니다.
7: 고맙습니다.
2: 천사들은 순순히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하나 생기고 맙니다.
9: 뭐? 좋은 옷을 입고 잘생긴 녀석 두 놈이 롯의 집에 찾아왔다고?
10: 그렇다니까. 무슨 일을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좀 괴상한 놈들이 틀림없어.
9: 그러면 일도 없어서 심심한데 우리 그놈들을 불러내다가 데리고 좀 장난질을 쳐볼까?
10: 그러자고. 저 그럼 모두 모이라고 그러지.
2: 삽시간에 소돔성 안에 건달패들이 수십 명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몽둥이를 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11: 불을 들고 가자!
2: 그들은 롯의 집으로 가서 집을 포위했습니다.
11: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12: 괴상한 놈 두 놈이 왔다는데 좀 놔봐라!
13: 우리랑 술 한잔하고 춤이나 춰자고 일러라!
2: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롯은 혼비백산했어요.
5: 아빠, 저 사람들 모두 깡패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2: 밖에서 외치는 소리들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12: 빨리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면은 집에 부르지러 갈 거야!
13: 야, 이놈들아! 빨리 나와서 발가벗고 우리 앞에서 춤을 춰봐!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12: 안 나올 거야? 이 소문이꾼 로사! 그놈들을 빨리 안 내보내면 집에 불을 질러서 너희들 모두 불고기가 되게 해버릴 거야! 야, 안 되겠구나 이놈들. 어디 언제까지나 버티고 있는지 보자. 횃불을 가져오너라.
13: 그래? 그래?
12: 불을 질러버리고 말겠다.
2: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롯은 결수 없이 문으로 나갔습니다.
5: 여보, 당신 저 손님들을 내주실 거예요?
0: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을 저런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이오?
2: 문가에서 롯은 소리를 지릅니다.
1: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진정 좀 하세요.
12: 아니, 무슨 개학생이야. 불 지르면 너희는 모두 안에서 다 죽어봐라. 어디 진짜 불맛을 좀 볼 테냐? 빨리 문을 열지 못해.
1: 안 돼, 야 모두 둘러서서 불을 질러 말이야. 안 되라고 모두 불을 질러.
2: 그러나 그 순간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두 사람의 나그네가 일어서더니 문가로 다가갔어요.
7: 롯, 저리 비켜나시오. 모두 물러나시오.
0: 아, 저 안에 손님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5: 그래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0: 예.
2: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천사들은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러자마자 마치 폭탄처럼 휘황한 불빛이 터지면서 문 밖에 몰려있던 불량배들이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대굴대굴 그 자리에 뒹구는 불량배들.
12: 아이고 어떻게 됐느냐? 내 눈!
1: 아무것도 안 보여! 너 어디서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어디 있어?
2: 그들은 삽시간에 모두 맹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2: 아이고! 나랑 살려!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여기가 어디야?
0: 천사님들이시여.
2: 그들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롯의 가족들은 무릎을 꿇었고 천사들은 그들 앞에서 무서운 선언을 하고 맙니다.
7: 이제 이 도시가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 곳인지를 분명히 알았은즉 내일 해가 뜨는 즉시 이 도성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5: 아니, 모두 죽여버리신단 말입니까?
14: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살려줄 터이니 빨리 이 집을 떠나라. 떠나되 되도록이면 멀리 가야 한다.
7: 그리고 명심하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면 너희들도 죽고 말리라.
2: 롯의 가족들은 허겁지겁 짐을 꾸려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은 거리를 지나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0: 한 걸음이라도 더 멀어져야 한다. 자, 빨리 가자.
2: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허겁지겁 걸음을 재촉하지만 짐이 많아 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는데 이윽고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오면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
5: 여보.
0: 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안 돼.
5: 아빠.
0: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아보면 안 된다. 앞을 보고 가야 한다.
2: 그러나 천지를 뒤흔들 듯한 무서운 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 올라오니 너무도 무서워 힐끗 돌아다본 롯의 부인.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롯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0: 오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이시여!
2: 무서운 바람과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에도 귀를 틀어막고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롯. 이윽고 해는 완전히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야 롯은 비로소 뒤를 돌아보는데.
1: 하나님.
2: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도성들의 흔적도 사라지고 자신의 부인은 한갓 무심한 소금 기둥이 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1: 하나님!
2: 롯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호수에 가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죄는 심판받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또르듯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D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주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것, 모든 죄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것, 그 누구든지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구원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고 새 달이 되고 또 새 학년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이 새날이고 매일이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임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형이며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한국 성서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강효민 목사님의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0: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4절 말씀은 죄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죄입니까?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가 죄라 그랬습니까?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나 뭐 어떤 다른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거룩하게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안 주신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느냐? 이방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뭔가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그거 죄짓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 물론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대한민국 법에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이 있기 전에 사람의 양심이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도 진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럼 누구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절로 그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생겨난 이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양심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이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섬겨야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찾지 않고 대충 그냥 저게 하나님일 거야 생각하면서 어떤 조각물 앞에서 복을 기원하고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종교가 생겨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행동을 한다. 예. 거짓말하는 거, 그거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거짓말한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여간에 양심하고 위배되는 거 다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고 나타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한 뜻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심판받아야 하고 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결과가 뭔가 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어요. 그래서 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산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짜 죄 안 짓습니까? 예, 죄 안 짓습니다. 예수님 안에, 100%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00%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100%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면 죄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씩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 하반지를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는 자는 항상 죄 짓는 사람,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죄 짓고도 죄책감 못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죄 짓고 죄 즐기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죄 지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죠. 7절과 8절은 마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지은 것 때문에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굴까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잘 쓰는 무기가 두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잘 사용하는 무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거짓말과 살인입니다. 거짓말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의미하고 살인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탄이 사람들을 쓰러뜨릴 때 주로 쓰는 무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살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꼬시려내는 것 아니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사탄이 즐겨 사용하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탄이 여러분 주로 어떤 무기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탄이 사람들 위협하고 죽이는 이런 무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탄이 어떤 무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위협적인 겁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미혹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돈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돈이 제일이야. 하나님은 나중에 하고 돈이 제일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쾌락이 최고야. 한평생 살아가는데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사람들 다 미혹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탄이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보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오늘날 처형당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살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는 말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면 그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때는 순간적으로나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람들이 죄 짓는 그 순간에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 짓는다.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5절에서는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8절 하반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내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귀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죠.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죄 안 짓는다, 그런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한 번씩 죄 짓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은 고의로 죄 짓지 않는다, 죄 짓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자기 부모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100% 변한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180도 변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책감도 없고 죄 짓는 것을 은근히 즐겼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죄 지을 때도 있지만 즐기면서 죄를 짓지는 않지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 닮잖아요. 외모도 자기 부모 닮아가고 성격도 자기 부모 닮아가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0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기서 좋은 나무로, 지금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죄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뭔 줄 아십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살인죄이건 도둑질이건 무슨 죄이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이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른 뭐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나 새삼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편 조각들과 완전히 구겨져 있는 자동차,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교통사고를 당한 저 사람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보자고 인사하고 나왔을 텐데 이렇게 길가에서 객사하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1: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나가시는 거야.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 이 상태가 살아있는 자예요. 관심이 오로지 그런 것들이야. 아직도 그 표적과 육신 안에서 관심이.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0: 이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끝절 본문으로 전해주시는 마태복음 강의 108번째 시간으로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건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만 뭘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 시험 미혹해하는 자, 미혹해하는 자가 누구죠? 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 해? 뱀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전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더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 그 진리를 뭘로 왜곡하죠? 뭐뭐 하지 않는 것. 선악과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는 것. 이걸 최고의 선으로 봐. 그분은 선악과를 보고도 미혹받지 아니하는 영생의 상태를 선으로 보는 하나님은. 그 영생의 상태 전에 뭐야? 이따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잖아요.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구예요. 나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의 장치란 말이에요. 곧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관점은 뭘로 보죠? 그것을 먹지 않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해야 되고 뭐뭘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맨날 그건 결국 미혹이야, 미혹. 그래서 그 시험의 요체 또 나와, 4장에. 4장, 마태복음 4장. 그죠? 3절 제가 읽을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벌써 딱 기록을 들고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뭘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함으로써 규명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을 양식으로. 그럼 말씀을 양식으로 하는 자는 뭐죠? 점점 주체가 나로부터 어디로 바뀌죠? 말씀으로 바뀌어요. 말씀이 충만하면은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살아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시험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31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식의 문법을 사용하죠. 그렇죠? 지금 이순신 장군의 하나님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지금 이순신 장군 죽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럼 다른 말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다 이 얘기죠.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산자의 그럼 우리가 데피니션이 달라지겠죠. 무엇이 산가?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자가 산자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자가 산자예요.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이 신앙의 반이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사는 일이 반이에요. 그 내가 죽는다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죽어야지 죽어. 이거는 더 살려요. 그렇게 하지 마. 이 나중에 이 멍든 거 보면 팍 살아나요. 죽어야죠 죽어야다가 자기 무릎하게 막 이게 허벅지 멍든 거 보면 그냥 팍 살아나요. 부활하셔 그러면. 그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디나이 하는 거 디나이. 나는 여기서부터 불가능한 존재. 나는 죽은 자다. 그것을 아는 것이 사는 자예요. 그분이 살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네? 그 사람이 산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 죽어서 산 자.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시는 자. 그 다음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근데 이 얘기는 좀 합시다. 그 아까 그 시험에 이 사람들 관심 뭐예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육신이죠. 그게 죽은 자예요. 오로지 관심이 죽어서도 육신이잖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 거 아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뭐 천당에 갔더니 뭐 화장실이 뭐 24K다. 이거는 죽은 천국이죠. 죽은 자들이 간 천국이죠. 죽어서도 관심이 육이니까. 거기는 24K 무거워서 쓰지도 않아. 뭐 화장실 뚜껑이 뭐 24K라는 다이아몬드로 된. 무거워서 어떻게 들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관심이 그 육이잖아, 육. 우리가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림자에 있을 때 진리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화된다는 뭐예요? 그분이 내 안을 점령하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시는 것, 그렇지 아니한 모든 상태는 육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때 그 장발에 그분이 있잖아요.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그 구름만 쳐다보면 저분이 언제 그 모습을 하시고 아직도 그림자 뱅뱅 도는 거예요. 그분조차도 내가 실상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곧 긁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그분은 뭘로 오시는 거야? 앞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림자야. 그림자.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살 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아직도 나랑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점령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그분이 뛰쳐나가는 상태.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나가시는 거야.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 이 상태가 살아있는 자예요. 관심이 오로지 그런 것들이에요. 아직도 그 표적과 육신 안에서 관심이.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알잖아요. 가진 자들은 더 갖고 싶잖아요. 또 그걸 지켜내려고 더 염려하고. 이 사람이 없다가 무엇이 생겨. 그러면 이게 좋아야 되는데 더 불안하죠. 이거 누가 뺏어 먹지 않나. 이거 어떻게 잘 간수할까? 이거 온통 제일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 더 이상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염려할 일도 없고 뭐 보험 들을 일도 없고 아주 그저 부잣집 앞에 맞춰 그 있잖아 그 잘난 아버지하고 아들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 아 부잣집 불타니까 아 너는 애비를 잘 둬서 불탈 집도 없고. 불이 날 집도 없고 얼마나 좋아. 진짜 어렵지. 진짜 그 관심이 평강,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은 진짜 그분을 얻을 때지.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얻는 자는 계속 그 안에 속박되어 있대요. 더 얻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하나님 여기까지 넥스트 여기까지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네 인생이 여기까지다 하고서 끝나버리죠. 근데 그분 안에서는 안식과 참된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자유, 책임으로부터도 자유한데. 여러분, 얼마나 무거워, 우리가. 그죠?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책임과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놓잖아요. 오로지 곤고한 자로서, 죽은 자로서, 나는 죽었지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참된 평강은 그곳에 있다. 그건 오로지 말씀을 얻는 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시험.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힘들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줄 아세요? 영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어느 것이 영생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이 딱 두 가지예요.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근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 같지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약호 죽이는 거죠.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대답을 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계명을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게 계명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 부자 얘기 나오니까, 그럼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딱 영생에 관한 문제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너는 죽고 그분이 사는 이야기라. 뭐 이건 완전 우리 죽이는 얘기거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 그러면서 무슨 시험 거리 얘기했죠? 아 무슨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영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똑같은 얘기. 어디 써 있냐면은 누가복음 18장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이걸 물어본다고요?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말고 누가 한번 10장으로 갑시다. 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이는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단다 팔아줘라.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야 지금.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오케이. 그럼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10장을 보죠.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아. 왜? 이를 해보면은 죽음이란 걸 알 수 있죠. 이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가 송장인 걸 그때 보게 돼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아요. 어떻게 살죠?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죽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분만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겠기 때문에 뭘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봐. 그럼 그 사람 말 안에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마가교회 교인들이 가능성이 없으면 알고 와서 너무 감사해.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셨단 말이야. 그거 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 못해.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 근데 죽은 자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죽었는데 아직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또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 받아준다고.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야. 내가 열심히. 지난번에는 자신만 가지고 이번에 작심을 하는 거야. 그죠? 자신만 작심을 해서 이번에 진짜 올해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을. 그러니까 오늘 관심 뭐죠? 이웃만 알려달라는 거야. What kind of 이웃? Okay. Just tell his last name. Tell me his last name. 그러면 내가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알려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하죠?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다 죽었다. 강도에 맞아서,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이 힘 쓸 수 있다 없다. 목숨 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이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힘도 못 쓰고 마음도 쓸 수 없고 생명도 쓸 수 없는 강도 맞아서 다 죽은 자의 이웃이냐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넌데 네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 너도 지금 살지 못해서 지금. 누구야? 사마리안이었죠? 그분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기 전에 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 그 참된 이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내가 살려내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해낼 이웃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것에도 죽음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목숨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주시는 그 뭐야?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바로 그 문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분이에요. 그분. 그럼 다시 이제 마태복음 22절 가서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계명이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였죠? 우리를 죽이는 거였죠.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목숨이 되고 사랑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어떻게 해야죠? 그분이야말로 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잖아요. 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또 시험. 마태복음 4장 또 시험 나오죠.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라 하신대. 오케이. 지금 이 시험의 요지가 뭐냐? 떨어졌는데 발에 돌이 안 부딪힌다.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도 너는 네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죽지 않고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그 아주 필연적인 그 메커니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뭐죠? 그분은 죽어서 내 안에서 살아나요. 돌에 부딪히지 않고도 발꿈치 물리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는 발꿈치는 물린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참된 예언을 듣고 싶지 이렇게 막 그때만 그죠 그거 싫죠 우아한 거 싫죠 우라지게 아부하는 거 그 앞에서 우아한 거 이런 거 싫죠 딱 넌 죽는다 근데 그게 사는 거 죽는다 그게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유혹하는 거야 이게 시험의 요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그죠? 우리 뭐에 대해 죽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과 힘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근데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이에요 우린 뭐죠?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흠이 되고 마음이 되고 목숨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인데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 너 죽지 않고 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네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가장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이야기. 착각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뭐예요? 착각들을 하는 거야. 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란 말씀 앞에 우리가 죽을 때야. 그분이 죽어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 그분이 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잘 들어보라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우리도 관심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 이거는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너무 하늘과 땅 차이 다른 이야기. 여기서 갈리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뱀의 자손인가, 여인의 자손인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뱀의 자손은 뭐예요? 죽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돌이 발에 떨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야만이 그분이 그 안에서 살아. 할렐루야. 그 우리 신앙은 뭐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망을 발견하는 거야. 끊임없이.
0: 지금까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마가교회 최동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혼이나 실직, 실패, 우울증 등 삶의 큰 상실감 가운데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복음대화방으로 초대합니다. 저희 BBN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고민에 경청하며 함께 기도해드리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홀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비밀 보장됩니다. 복음 대화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www.bbn.org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bbnchat.org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죠. 베드로는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고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이 좋은 방송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빌립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와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것과 함께 저희 방송 웹사이트를 소개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실 때는 저희 웹사이트 상단을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은혜로운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드라마 마가 요한의 인생과 목회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3: 마음이
2: 믿음의
3: 가난한
2: 집.
3: 사람들의 시간
2: 번역 구성 이준희 연출
4: 김정국
2: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기를 경험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3: 혹시 여러분은 지금
2: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위험을 가져오는지 직접 보고 겪은 것이 아닙니까?
3: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2: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마음속 깊이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성경 66권을 바로
2: 마가 요한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어머니 마리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될까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친구의 죽음은 무기라는 하나님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포에 사로잡혀 언제까지나 죄악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될까요? 자, 이제 마가 요한이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6: 부인 천사도
5: 장군 천사가
7: 왜 대체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6: 존재냐 행위냐
5: 특별한
8: 어머니
6: 그런 차이에 대해서
8: 결국 제가 옳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5: 특별한 말씀을
8: 어머니가 실수하셨다는 걸 인정하게 되실 거라고요.
6: 제가 지금
5: 천사를 보는 게 아니고 천사에서도 가장
6: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5: 장군이야
9: 장군. 저는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5: 이 가브리엘의
9: 저는 어머니와 함께
5: 마리아에게는 살고 있어요.
9: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5: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9: 위대한 사제신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구원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겠죠.
5: 그러한 분명히
9: 고집이 세고 단호한 분이시고
5: 잘 사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9: 그런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5: 아주 하나님의 어떤
9: 이제 이 집안의 가정이 저라는 것을 어머니가
5: 물질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아주
9: 지난 수년간 그런 어머니께서 새로운 믿음을 위해 우리의 전승과 유산을 내버리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더 돌에마저 죽는 것을 앞에서 보는
5: 동네에서 실은 내게 알아요.
6: 다 오늘 뭐 여러분
9: 어디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5: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강남에 산다 그러면
9: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죠.
5: 그래서 한다 그러면
9: 세배대 아들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5: 당했죠.
9: 모르기는 이런
5: 갈릴린 나사렛이라는 동네
9: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5: 에서
9: 아무래도 그런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5: 천사의 음성도
6: 내어도 줘야 된다.
5: 듣는다는 것은 교육만 듣는다는
9: 네, 예전에 교인들을 외집으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5: 귀로운
9: 속에서
6: 살았는지
5: 주님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9: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서
5: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응답을
9: 행복해하셨습니다.
5: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6: 행치 아니했다는 건
5: 그러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6: 행치 아니했다는 건
5: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 있지요.
9: 아는 것도 많은
5: 머리를 확 숙이고
9: 그 말씀 속에는 권위가
5: 있습니다.
6: 살아나는 일, 그분이 하신 일들이
5: 저는 이 마리아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6: 그래서
9: 저는 언제나
5: 마음의 귀를 열고
9: 그런 행위를 찾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6: 그 행위 안에 나타난 것이
9: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저를 만났죠.
6: 사랑이 있고
5: 믿음 생활을
9: 전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듣기를 원했어요.
5: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9: 절 잡아가려고
5: 믿음 생활을 1년 2년
9: 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5: 말입니다.
9: 전 너무나 어렵고
5: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진작에 가요.
9: 그래서
5: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9: 걸치고 있던 옷을
6: 벗고 가면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9: 경비병들이 저희 집까지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실수 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6: 마리세인의 입장은 창세기에 나온 뱀을
5: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6: 여인의 후손 있고
5: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6: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5: 가지고
9: 하지만 어머니는
5: 하나님
9: 교인들을 며칠을 불러보면서 불행을 자시하고 있었습니다.
5: 마음으로 듣는
9: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9: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5: 그러니까는
6: 자꾸 거기
5: 아무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6: 여러분이
5: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6: 머리도 깨지고 다시
5: 말해서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지. 여러분들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6: 그리고 또 여러분도 머리를
2: 친구들과 가족들 깨고 우리 집에 모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6: 근데 바로
2: 우리 집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
9: 하지만 어머니는
5: 유일한
9: 세베대 아들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5: 눈에
9: 벌써 읽으셨어요?
5: 다시 말해서 하나님
9: 마리아가 하나님
5: 하나님을
9: 눈에 들었기
5: 때문에
9: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서 모여야 합니까?
5: 천사가
6: 나의
5: 아버지가 누가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9: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일과
2: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는 아무
5: 말씀없이
2: 오로지 나의 여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보려고 나는 의지할 것도
5: 없어.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9: 그리고 잘 해왔잖아요.
5: 사람에게
9: 어머니는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하나님들 발도
6: 하나님이 내 안에는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5: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2: 내가 듣는 일이 그 어두운 시절부터 들 수 있었던
5: 선택하신 것인데
6: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느 일이 더 멋있었나
2: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5: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죠.
6: 우리가 왜 그리스도 자리를
5: 여러분들
6: 기도하시면서 길이 참
5: 내가
6: 좋은 길인 걸 알지만
5: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6: 두 갈래가 나타났기 때문에
9: 그리스도의 길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5: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8: 마리아 부모 마가 유하
6: 선명해 보이고
8: 이렇게 반가울 수가
2: 바나바 너무 보고 싶어 나의 조카
5: 마가 유하
6: 부끄럽지 않게
2: 로다가
5: 무엇을
6: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요.
2: 우리는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6: 그렇게 하고 벗기고
5: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전을 주시는
6: 것이 민낯을 보게
5: 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2: 비춰지는 거지
8: 부모 전 괜찮아요. 로다가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길래 부모부터 먼저 만나겠다고 하고 이리로 온 거예요.
5: 이 비전이
8: 그나저나
5: 다시 위험해서
8: 이 집의 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모와 마가를 지켜오고 있다고
5: 그러셨죠.
9: 어머니의 그 새로운 믿음이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2: 잘못된 생각이다
5: 하더라도 가시는 것이
6: 모세의 자리는
5: 중대한 네 메시지를
6: 마리아에게
2: 야고보와 같이
6: 잘못
2: 우리의 조상을
6: 호로카스로부터
2: 지켜왔던
6: 것처럼 남들과 다른 것 같고
5: 여호와께서
2: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고
5: 결정으로
2: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6: 아프게 나를
5: 봅니다. 마리아가
6: 굉장히
5: 제가 보기에는 13살, 14살
6: 뭐냐면
2: 보셨나요?
8: 엉청한 개들 같은
6: 벗기는 사건이에요.
8: 이 본부를 잊은 것이냐?
2: 마가 요한
5: 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은 예수.
6: 예수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5: 뜻인데요.
6: 나는 굉장히
2: 많은 지역이던 일들이
5: 오히려 그런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6: 갤러리 마켓 파킹마저
5: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6: 그리고 다섯이 약속.
5: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가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어제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2: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께 말하는
5: 거죠.
6: 하지만 나는
5: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8: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냈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5: 왜 2000년 전에
8: 마가 요한
6: 진짜
5: 우리가 이 가는 일에서 사는데
4: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저희들에게 하면 저희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10: 그래서 백업을 하니까
9: 비웃는 소리를 들었죠.
4: 요즘
9: 훈탁이 그 친구는 어부였어요. 그
4: 소리 유대인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9: 베드로를 집에 데려올 때마다
4: 아버지와 아들이 한나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9: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에요.
4: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을 위해 저에게 주시리니
9: 지금 어머니는 못 견뎌하셨고요.
4: 하나님 아들이다. 다시
9: 하지만 지금을 베드로를 보세요. 훌륭한 학자이자 지도자가 됐잖아요.
4: 세 번째 메시지는 천사로부터의 메시지
9: 조상은 다윗을
4: 소리가 저에게 주시리니
9: 사울과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보낸 선물을 가져왔다.
10: 아 이거는 그것에 수많은
9: 경제 전에 두고
4: 그녀와
9: 베드로처럼
10: 죽을 연을 이렇게 하는데
4: 내가 너의 택한 자와
10: 너는 안다구나
9: 네가 두려움을 너와 죽으면 진리를
10: 맞은 일을 한 것 같아. 그냥
9: 주님을 맞추는 온 세상에 진리를 따내실 거예요.
4: 선지자들과 또
9: 어떤 방식이 듣고 싶은 거였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4: 우리
9: 진리를 알게 될 게 분명
10: 그래서 어떤 분이 뛰어나오면서
4: 언약은
9: 받으셨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10: 안 다쳤어요. 그러잖아요.
4: 우리는 언약을 받았지.
10: 그래서
4: 우리의 언약을
10: 안 다쳤는데
4: 맺으며
10: 차가 확 가는 소리 화면을 지켰는데
4: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언약인데
10: 난리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4: 이 언약은
10: 내 모습이다.
9: 어머니가 그런 표현을
4: 맺으며
9: 자기가
4: 여태까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9: 예수님의
4: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외하며
10: 그래,
4: 내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다.
10: 그래서
9: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4: 11자 39절에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9: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4: 노아도 그렇고
9: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4: 사람들이
9: 하나님께 다가갔으나 그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4: 예, 언약을 먹었다는 것이
9: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4: 여러분들이
9: 통해서
4: 받은 것이 뭡니까?
9: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하나님께서
9: 예수님에게는 제사장이나 우리 집 하인인 로다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10: 나는 성경을 읽어서 정직하다는 사람은
9: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냄새나는 어부나 로마의 황제도
10: 이거는 무슨 것도 없는 이거는 내가
9: 그들은 단지 직업이 다를 뿐이지
4: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지 못했던 이 언약을 저희가 받으시기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 그리스도인
4: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 줄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9: 신성하신 하나님,
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9: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4: 예수 그리스도를
9: 저희는 그분의 죽음을 목격했고
4: 할렐루야.
9: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4: 바로 이 언약 때문에
9: 이제 저희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드립니다.
4: 네 번째 메시지는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뜻하시는 것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원 야곱의 지배의 왕으로 하실 것이요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9: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4: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9: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4: 사하여
9: 잡았다. 우리 죄를 사하여
10: 주시옵소서.
9: 여러분의 시험에 들게 하지
10: 마옵소서.
4: 하나님 왕국에서 좀 잘
10: 근데 가늠하지 않는다는
4: 말씀도
10: 있고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는
4: 말씀이니까 야곱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0: 그 사람 아마 일평생
4: 마리아의 믿음 어때요? 보니까는
9: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니 자기 친구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라
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9: 예수를
4: 알지 못한다는 것은 힘들 말로는 뭐냐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계를 하지 않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9: 왜 아기서 구해달라는
4: 나는 남자와 관계를 못하는데 어찌야 이런 일이
10: 내가 아이를 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4: 요새 무시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10: 결국은
9: 마리아
10: 하나는 정리는 벗겨야 될 것을 내놓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4: 이것은 벗기지 말고요
10: 벗기지 마세요 하는 것들을
4: 나이가 많습니다.
9: 전능하신 분께서
10: 하나님
4: 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을
10: 하나님은 치유할 정도 처지하셔서 그 옷들을 벗겨야 돼요.
9: 그렇게
4: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10: 왜 성경에서
4: 사가랴 생각이
10: 그리스도만이
4: 옳지 않다는 것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9: 이 시간 대체 누가 찾아온 거지?
10: 아마 우리 파이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품은 올바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4: 읽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시대
11: 너무 감동적이야.
10: 우리에게 말하는다는 행하고
4: 우리는 얘기하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10: 저희 말하는 바 아니 지금 모세 앉은다
12: 묘하는 바라는 행하고 잡니다 베드로
4: 스카리아는
12: 마리아!
4: 그거는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소리 어떻게 알죠?
10: 저 행위는
4: 맞습니다. 내가 오면은 어떻게 될
10: 거야? 누가 말했던?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4: 그때 대화야 할게.
8: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4: 지금
8: 난 그놈을 해주지.
4: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
10: 하나님의 시간에
4: 그게 믿음의 내비
10: 슈에서 출발한다.
4: 신학적인 문제.
10: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걸 주었는데
4: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 마음에 오늘의 마음에
11: 정말요?
4: 지금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취해서 좀 주님께서 예수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10: 그들이 이야기를
4: 왜 스가랴 같은 마음 그 말을 어디서 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경 지금 쓰여진 것은 우리가 좀 있는 사람에서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0: 이렇게 하자.
4: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8: 본인이 열어주지 않는 거냐.
10: 이런 이야기들은
4: 두 번째 생각하는데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일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나.
10: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것이죠, 본인은 안고
4: 다리 안고
10: 그것을 가지고 그 지식을 모르고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4: 교육 많이 받았는데 이
8: 지식으로
10: 빠져나가는 훼손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남들을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분이 말하는 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도대체
8: 이스라엘 감옥에서 탈출한
4: 아들을 보내십니다.
10: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도
11: 주님이 어떻게 조치를 해주셨는지
4: 하지만 상태에서
8: 진실로 주님께서
10: 우리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느 과정을 거쳐서
4: 같이 전하는 여자
10: 어떤 과정을 거쳐서냐
8: 잠자리에서
10: 먼저 율법의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면 그 율법의 메커니즘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는 그 일로 인해서 결과를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8: 묶었던 것들이 저절로 풀렸고
10: 그인사는
8: 사실은
10: 뱀의 모습을 띵그리스도
8: 모든 것이
10: 어떻게 뱀의 모습을 띵 그리스도
8: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10: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린 양만 생각하지 뱀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 생각하지 못하죠.
8: 저는
4: 그 중에서
8: 천사와 함께
10: 어디서 뱀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어느 사건에서
4: 그렇죠. 높이
8: 눈앞에서
10: 가문문이
8: 활짝
10: 열렸는 여러분
8: 생각해보셨나요?
10: 우리가 바라본 그분이
8: 길고 긴 거리를 지나고 난 후 천사는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10: 더군다나 지금 어떤 사람들이
4: 저렇지 이 한 죄인의 여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의민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고 감사했어요.
8: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사람. 들더군요. 정말 우리가 공교에 서울 때마다 늘
10: 스스로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의 형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4: 부모님으로부터
10: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8: 그래서
10: 우리의 불가능을
8: 이렇게 찾아갑니다.
10: 하나님에게 먼저 무엇이 오죠?
8: 메시아가
10: 뱀의 형상을 띈 율법의 그림자가 먼저
4: 온다는 것을 모르죠.
10: 그럼 뭘
4: 하나 알고 있어요?
10: 이 뱀 뱀의 율법의 그림자 우리 뭘로
11: 만든 거예요?
10: 우리 도저히 율법과 가운데
4: 진도한 너에게
10: 우리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4: 그 이름은 임만누엘이라고
8: 하는 이
10: 사회가 얼마나 복음을
4: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고
10: 계속 도저히 힘든
8: 우리의
4: 분명히
8: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4: 이사야를
8: 하지 않습니까?
10: 얼마나 복음을
4: 얘기했어요.
8: 야고보의
10: 그 사람이
8: 목숨을
10: 공격하게 그 사람이 입으로
8: 오늘 일어난 일들을
10: 전해
4: 하나님
10: 함께
4: 하시길
10: 시간 지키고 뭐 똑같이 되고
4: 어깨
10: 정상
4: 설명하고 그 이름은
10: 독사라 그러잖아요.
4: 김여자라
8: 잠깐만요.
10: 도사라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보내놓고
4: 평강이 아니라 할 것이다
8: 하고
4: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8: 말씀해주셨어.
10: 하나님께서 말씀을
8: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워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정말 몸이 안 좋은 거니
10: 같이
4: 천한
10: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을 하기 때문에
8: 누가가
10: 너희가 생명으로 온전해지지 않고
4: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8: 말씀하신 것이
10: 근데 죽었지만은
4: 전부
8: 진실인가요?
4: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8: 혹시 일이
10: 완전히 없는
8: 이렇게 된 건 아닌가요?
10: 죽었고
8: 경비병들이 스스로 잠드는 걸 깜빡하게 잠드는 거죠.
10: 죽어도 되는 자리여야지
8: 예수님과 경비병들을 제압하는 걸 도와준 것이겠죠.
4: 그 순간인데
10: 영생하는 생명
4: 보면 또
10: 진실
4: 2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30이 돼가지고 이제
8: 누군가
4: 이 사역자들 가운데 그 모습 가지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통해 제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 사들을 보내주시죠.
4: 요새 많은 사람들이 좀 결혼하는데 5월달 6월달
8: 내가 한 번에 그
10: 이상을 바로 뱀에게 물려
4: 그 자리 혼인
6: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와서
4: 예수의 어머니께서
13: 이번엔 그분께서 나를
6: 보셔서
13: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야 돼.
6: 그 안에서
4: 문제를
6: 풀어내는 것.
4: 구도주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6: 데려온 어, 것이 아니라
4: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6: 일주일에
4: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6: 이르되
4: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어떻게
13: 이루어요? 맞춰도 말이다.
6: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죽는 곳을 찾아오셨다.
13: 이 목숨
6: 우리를 피해했던 그 율법을
4: 언제까지라고
6: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것을
4: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이
6: 그것을 성취함으로
4: 도저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은
6: 그래서
4: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가한 일이 없다는 걸
6: 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뱀이 나는 걸 알려주는 거야.
4: 하인에게 이르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6: 그분이 사시는 거야. 너를 살리는
4: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13: 그겁니다.
6: 그래서 찬장군에서 죽이고
4: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6: 남는
4: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6: 찬장군을 죽어야 다 죽어야 돼.
13: 그런데도
6: 하나님께서
13: 편하게 잠을 자고 계셨다고
6: 하시는데
13: 뭐가 있기 우리가
4: 순정하고 가면은
6: 옛날에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13: 내게 대적을
6: 그리고 뭐예요? 놀라운 우리 오른발을 오른 이빨을 뽑으면 왼 이빨을 갖다 대라 이런 거잖아요.
4: 항아리가 6마리
6: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를 거점 심리를
4: 걷고
6: 너의 침뱉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원수를
4: 알아.
13: 죽고 나면
4: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6: 수절의 법도 지키지 못하면 좋은 건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낱낱이 너는 절대로 스스로는 온전케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13: 운동하는
6: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 앞에 우리는 다 사망이다. 왜? 마음으로부터 다 썩었다. 마음으로부터 이미 살인했고 마음으로 간음했고 여기 마음으로 이미 다 죄를 지었다. 그분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어오신 거예요.
13: 누리고 계신 것.
6: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4: 지금까지 그 소천하는 사망의 집행이 어디서 일어나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6: 그리로
14: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과 그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6: 연락 주시기
14: 바랍니다.
6: 곧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은 사망 십자가에 죽어도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은 절대로
14: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채플의 한인교회 박인환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6: 이제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14: 부활되셨어.
13: 더 이상 믿을 것이
6: 아까 나를 죽였던 그
14: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소중한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6: 온전히 하시오.
13: 넌 예수님이
6: 그분이
13: 그래서 아들을 하실 것 믿느냐.
6: 저희의 말하는 바 일단
13: 그 율법이라도 수없이 생각을 해봤어.
6: 그 율법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13: 그분의 방식과 말씀은
6: 일단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13: 일어나요?
6: 율법을 지키면서 죽음이 온다.
13: 네.
6: 카스카스. 우리 율법을 지키는 그래. 모든 자는 뭐죠? 죽음이 따르게 돼 있어요.
13: 했으니
6: 절대로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13: 그
6: 일을 행하라 그러면
13: 죄를 용서받는다는 예언을
6: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오케이 I will do it. I can do it. No.
13: 그분을 믿는 사람
6: 그러면
13: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6: 말씀하셨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나는
13: 그것을
6: 것이다.
13: 믿느냐.
6: 그러니까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듯 죽어서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생명으로 계속 살려는 자는 계속 머리가 깨지는
13: 네. 믿습니다.
6: 계속 뱀의 후손으로 머물러
13: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6: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13: 듣겠습니다.
6: 그러므로 나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출을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로
13: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6: 26절 다시 시작
13: 바치셨죠.
6: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13: 우리의 지혜로운
6: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13: 창출을
6: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13: 그 무너짐이 어서 가서
6: 그러면 말씀을
13: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다는 이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6: 내 말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내 말을 들었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13: 어머니,
6: 행함이라고 그러고
13: 어머니,
6: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3: 드릴
6: 내가
13: 말씀이
6: 죽지
13: 있습니다.
6: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행위를 행치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15: 이 이야기에서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6: 그 행함에 대한
2: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6: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2: 마가가 두려움 속에 갇혀있을 때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 갇혀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6: 말씀은
2: 일상 속에서 그들의 자유를 보여주었습니다.
6: 말씀은 율법으로 와요.
2: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6: 율법으로 와서
2: 이를 통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14: 지금까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2: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4: 최동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2: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14: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2: 그분은 세상을 지으셨고 그 안에
14: 분들은
2: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14: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또는
2: 그분은
14: BBN
2: 하늘, 달, 별을 포함해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14: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2: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14: 보내드립니다.
2: 얘기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친절과 자비,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목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천지 만물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진심을 담아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일 드라마 마가 요한의 인생과 목회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믿음의 집. 출연 설영범, 홍경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이은주,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화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믿음의 여정을 보내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이고 12%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판에 의해서 불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단 8%만이 실제로 당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염려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